0: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
1: This is Hope Radio Angel 3, THWH Palau. Listen 24 hours a day at hoperadio.net.